0: 어디서 하고 먹을 거야? 야, 요 돈까스 구스톱 구스톱어. 어어, thank you. Mr.
1: DJ. 나가라죠, 가봐봐. 이봐, 빵 까매.
2: 바가 파파 조얀.
3: 바가 파파 조얀.
1: 바가 파파 조얀.
3: 바가 파파 조얀.
2: 파파 조, 파파 조, 파파 조.
4: Magandang araw sa ating mga tagapakinig. Abangan niyo po ang pagbabalik ng nag-iisang maestro cantatero sa radyo. Hindi ginagaya ngunit di nila kaya.
5: The one and only DJ Papa Joe.
4: Sa GV 99.9, your good vibes.